책긴 타선 말리로는 갔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마리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무가려 할지 대박 꺼고 발을 떨고 날려다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예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배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박 자우.

관원 복구마음이 아니냐 수명사명량 안돼 불성청원 갓길에라 날정원은 장기로이 갈수를 빈다가 불구수로 벌라라 일점이점 떨어지니 평하다가 어디가 아니냐 백구백로 짜고 지겨 천파사광 내가 니 석양차리 조그룹구나 귀한 봉을 넘어 광능에 들어가니 25년 타냐 어디 반

대공강자유라 황황도를 당두거니 황황질거 불거반 백원천지공유유라 금능을 지혜여 주사촌들아니 공수장가 두리게라 낭매의 활을 툭 찬성

연주 지간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저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내 달라 홍광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르기 백이로다 요동질맹지를 순식간에 지내서 강남에서 온 제비가 포기

등등 삼강산의 월당은 형 치세를 살펴보니 천장의 대문막이 주영으로 흘러져 금화금성 분개하고 중당영효 해돌아 토목방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풍수이 희희흔히 만만 제지금탕이라 제일라 두는 문무지 요청 상도는 할명이라 흥봉할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무소 박실비 다가로로 거종어도 눈높이 떡 남대문과 성나다라 칠팔패배들이지네 해고개를 떠먹구나 동제강을 벗어 남다령 넘었구나 두쪽지경 빗기고 거주가 둥둥떠 항본분전을 당도 항본분전을 당도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군다 치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두두두둑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집이야 네가 어디를 갔다와 천왕 진왕 인왕 후왕 요소 씻고 목에서 요소 차로 네 같으냐 토연병 반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정 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구와 소상 동정으로 백일에

얼마나 본보박신을 집에다 울고이지 우리 노예라 행고양 주간인 앞에다 박신을 피르르 내려 드리고 배운가로 굴러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이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순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모양을 보냐 박은 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차차